0: 嘅公義，
1: 係咪唔落肌肉先至係信仰嘅目的？咁要上天堂又有冇特定嘅方程式啊？我哋尋尋覓覓，所謂啲核心價值，其實我哋係咪淨係識得飲飲食食？